이번 CWM에 와노아리기 때문에 스맹카이 예보라이디아와 노아데이 따바라게스 비스본 와키나 방카이요한데 부스마얀다 얀다리본 아스나 앙아리기 따베워드다이 간단히간 로건데 따르본나게 이무이난 가나로나 바이에이디에 따마라라 아스나 맹아 꺼가리기 따이나 건나라 스폰산나라니 맹와게 때미세

맨 남다가네고 공라메 메예인데가 뭔가 요에가 아이오나 뱅카나라 보부시가 안 있대야 가나 메우리 FM 89.9 과다요 가니까나 고아 아래 고난나 배우와 야로래 아래 나기로 온네 이도 와와 맨 남다가네고 과래 이시라 메예인 거에시나나 메이간네 이용간네 고난 아래 과당이리야

0: The new super plan. 아이오, 아리오, 아리오.
1: 아, 가니가 오른가 이거? 너 티가 한거 The new super plan.
0: 야니, 잉. 너로 마이 요거 쇼는 다지 super plan. 약간은 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이오, plan, 아리오, 아리오. 아, 야, 가니게, 에, 워리게. 내가 보고 난다, super plan. 씨, 내가 보고 있다, 아, 그리고, 내가 보고 있다, 기가 파이프, Oh, te voy a tener una diminución de te que dice un mes.
1: Que carique to one point to know what gigabytes and data. O ni me fue te menes de te que de ese mes. Y si te mua de tara pona y no no vi me agua ciega.
0: Ay, ari, oria, está to one to one to one of the book. O ni te veo what is super plan de que ya no. O ya te genso aquí con la caída que no voy a ir. Y porque te borro y arranca agua que yo. The new super plan.